0: 사슬을 끊고 스티븐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처음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그저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 그 어디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1: 아, 메퍼스 부인?
2: 네.
1: 아기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심한 탈수 상태였어요. 저희가 정맥 주사를 놓았는데도 아기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심한 혼수 상태예요. 최악의 경우엔 아기가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안 돼요. 태어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고요.
1: 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잠시 댁으로 돌아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저희 쪽에서 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2: 여보세요?
3: 스티븐 아기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인. 하지만 2주 정도 병원에 더 입원해 있어야 해요.
2: 살아났군요. 근데 입원을 왜 2주일이나 하죠?
3: 간호사들이 아기의 혈압을 높이려고 하다가 아기의 다리에 너무 많은 열을 가해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피부 이식술을 받아야 합니다.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다행히 화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더 많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순간순간 그 위기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그의 탈출에 관한 것으로 스티븐 맥퍼슨의 실화입니다.
4: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마을을 몰래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조부님이 저를 기르셨죠. 외할아버지는 불법으로 위스키를 제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술은 외할아버지 당신이 가장 많이 드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술에 취하실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엽총을 사방으로 휘두르곤 하셨습니다. 그때 자주 도망을 다닌 덕분인지 아기 때 화상을 입었던 제 다리는 어느새 튼튼해졌죠. 제가 9살 때 외할아버지의 술주정에 지친 어머니는 결국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뒤 외할아버지 댁으로 놀러 갔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셨어요.
5: 얘들아, 네 엄마가 이 혈압이 때문에 너희들 데려가 버렸구나. 그런데 난 정말로 너희들이 그립답니다. 나도 이 모든 게 달라지길 바랬는데 난 너무 늙어서 쉬이 변할 수가 없구나. 난 너희들과 내 엄마에게 잘하지 못했지만 요즘 너희들을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자라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단다.
4: 1년 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는 다시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6: 얘들아, 너희들도 내가 일 다니는 그 집부인 알지? 그분이 거실 탁자 위에 항상 성경을 펼쳐진 채로 놓아두시길래 내가 그분이 밖에 나가실 때마다 조금씩 읽었거든. 그 다음에 나도 내 성경책을 하나 샀지. 그리고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여기 나오는 사람은 너희들을 의미한단다. 그리고 이 할머니도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0: 때 정말 굉장하지 않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야. 주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1: 그때 전 12살이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기도를 했고 그 후로 몇 주 동안은 날마다 성경책을 읽었죠. 제 또래 친구들이 알아보고 나서 놀리거나 핍박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보다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주일학교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잘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교회 장로님들이 크게 싸우시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고 다시는 교회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15살 생일이 찾아왔죠.
2: 엄마가 널 위해 뭘 사왔게, 스티브?
3: 우와, 전자기타네요? 우와, 이건 너무 멋져요. 고마워요, 엄마.
2: 네가 갖고 싶다고 자주 얘기했잖니. 그나저나 이제 소음이 끊이질 않겠구나.
4: 형, 나 작은 북 하나 사야겠다. 그럼 우리도 진짜 밴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5: 좋지. 같이 연주할 애들을 몇 명 더 모집해서 그룹을 결성하고 연습을 시작하자.
4: 그 멋진데요?
5: 학교에서 다음 달에 쇼를 연대. 우리가 분명히 우승할 거야.
1: 비록 쇼에서 꼴찌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해달라는 제의도 받았죠. 하지만 다른 남자애들의 부모님들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밴드는 해체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야망도 끝났답니다. 그러나 이번엔 트랙팀 코치가 제게 또 다른 목표를 주었습니다.
3: 엄마, 할머니, 코치님이 저보고 학교 대표 트랙팀으로 들어오래요.
2: 잘 됐네.
0: 그럼 연습은 언제 하는 거냐?
3: 방과 후에 연습한 다음 선수 전용 버스로 집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리고 코치님이 저더러 정말 빠른 다리를 가졌대요.
1: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첫 대표팀 통지서를 받았고 그 후로 매년 경기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로스컨트리, 각종 릴레이 경주 등 코치님이 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경기에서나 뛰었고 겨우 고1의 나이에 세상의 정상에 올랐답니다. 저는 500야드 단거리 경주에서 두 번이나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선수 전용 버스는 늘 편의점에 차를 세웠는데 우리들 중 몇 명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도 건포도 케이크를 훔쳤죠. 그리고는 버스에 돌아와 앉아있는데 가게 매니저가 제게 왔습니다. 매니저는 가게 안에 어두운 방에 저를 가두고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 네, 아저씨.
1: 경찰서로 따라와.
0: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1: 넌 절도죄로 잡힌 거야.
0: 애들 대부분이 다 그랬었어요. 저만 그냥 운 나쁘게 잡힌 거라고요.
1: 그래도 훔치는 건 안 돼.
0: 제발 절 좀 보내주세요.

0: 스티븐 맥펀슨의 어머니신가요?
1: 네, 전데요.
0: 대기 아드님이 건포도 케이크를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1: 스티븐, 너 배고팠니? 우리 집에도 먹을 게 많이 있는데.
0: 이 일은 아드님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킨다면 교정학교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드님과 좀 더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2: 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한동안 머릿속에 떠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후에 열린 500야드 단거리 경주에서 지고 말았죠. 그 후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지는 두 달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기록은 들쭉날쭉했고 달려야 하는 목적이나 동기도 점점 시들해져서 연습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연습에 빠지고 집에 있는데 두 명의 남자가 집에 찾아왔답니다. 외할머니가 그분들을 부르신 듯 했죠.
3: 이 아이가 외손자인가요?
4: 아, 네, 맞습니다.
3: 안녕. 우린 네가 트랙팀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선수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1위로 바꾸실 수 있단다.
2: 네, 목사님. 저도 알아요.
3: 하나님과 함께 1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보여줄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어. 그는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말씀엔 너와 내가 모두 포함돼 우리는 모두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4: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3: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스티브, 그분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말한 게 이해가 되니, 스티브?
2: 네, 목사님.
3: 성경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약속하고 계시단다. 너도 지금 그렇게 하겠니?
2: 네?
3: 지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묻는 거다.
2: 아니요, 목사님. 아직은 아니요. 저는 저희 트랙팀과 코치들이 비웃을까봐 영접을 거부했죠.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전부터 인종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곤 했었는데 1971년에 인종폭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눈앞에 안 계시면 그 누구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죠.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들은 고등학교 졸업반 때에도 계속돼서 심지어 파티에서 두 명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죠. 전 흑인 학생들의 숫자가 우세한 대학에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편협함을 목격했습니다. 전 대학교에서도 트랙팀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그해 여름 강철을 용접하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2주 후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4: 아, 스티븐, 이게 무슨 일이니? 네 손이 왜 이렇게 됐어?
2: 장갑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손이 컨베이어 벨트 안에 껴버렸어.
4: 아, 세상에, 아, 손은 괜찮은 거야?
2: 네, 다행히 손은 붙어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젠 일하러는 못 나가요. 저 정말 일도 잘했었는데.
4: 스티브, 주님께서 지금 너의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 거야. 그분은 네 손을 잃게 하실 수도 있었어.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2: 그해 여름 처음으로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마리화나를 흡연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동생에게 나쁜 본이 되어서 그 아이도 법을 어기며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얼마 후 제가 속한 팀이 첫 육상 경기를 위해 여행을 갔는데 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경기에 나갔던 팀 성적은 형편없게 나왔고 코치는 제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제가 팀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치들 중 한 명이 다른 코치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욕설을 퍼부었고 화가 난 저는 권총을 구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그때 마침 같이 일하는 해군 두 명이 제게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는데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대신 자살하려는 마음도 접었답니다. 그 후 제 차가 도난을 당했는데 제게는 그 일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은 곧 교도소로 수감될 예정이었고 제 삶도 계속 비틀거리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절망에 차서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1: 너 오늘 밤 유난히 조용하구나, 스티브. 네 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4: 그 녀석 거기서 지내는 동안 교훈을 얻어야 할 텐데.
1: 우린 너희들을 올바르게 키우려고 교회에도 보내고 노력했는데 그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2: 전 그 애랑 충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4: 그게 무슨 뜻이니?
2: 늘 제 사는 일과 계획에 바빠서 그 애를 위해 시간을 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차가 있다면 그 애를 보러 갈 텐데. 너무 화가 나요. 누군가 그런 식으로 제 차를 도둑질해 간 걸 생각하면.
4: 세상은 완전하지 않단다, 스티븐.
2: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리화나를 끊었지만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해군기지에서 열린 한 댄스 파티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 차를 발견했답니다. 우리는 그 차를 군사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 해군을 용의자로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군은 자신을 속인 딜러를 원망했습니다.
1: 그래, 네 차는 돌려받았니?
2: 아직은요. 경찰에서 압수해놓은 상태예요. 아직도 조사 중이래요. 경찰에서 딜러를 찾으면 그 사람을 데려가서 심문할 거래요.
4: 그럼 네 차를 갖고 있던 그 해군은 풀어줬니?
2: 네. 전 그 사람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역시 희생자니까요. 알고 보니 딜러는 거의 죽어가는 중이었고 그 때문에 당국에선 그를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유죄가 인정되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제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다음 해 봄, 하루는 학생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성경책을 낀 채로 걸어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5: 형제님에게 뭔가를 좀 전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2: 네, 괜찮아요. 아무데도 갈 일 없거든요.
5: 전 그냥 형제님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형제님, 혹시 형제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2: 그가 제게 읽어준 말씀들은 제게 친숙한 것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말씀들이 제 마음 안에서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라고 대답한 뒤 그와 함께 사죄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지요. 하지만 그 후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한 걸 보았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 비밀스런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마약에 대한 욕구도 술에 대한 욕구도 다 사라졌죠. 6월쯤 조모님이 먼저 제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조모님은 제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셨고 전 사실대로 고백했죠. 조모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알리셨답니다.
4: 언제 구원을 받은 거니, 스티브?
2: 4월이요.
4: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2: 몇 명만 알아도 금방 소문이 나니까요. 그럼 동생이랑 친구들이 절 비웃을 거예요.
4: 그 애들은 신경 쓸 거 없다. 넌 그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2: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6월에 읽기 시작해서 10월에 성경 전체를 통독했죠. 저, 할머니, 응? 잠깐 시간 좀 되세요?
4: 그럼 되고 말고.
2: 할머니, 제가 크리스천이 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별로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4: 난 네가 변화된 게 보이는데, 스티븐. 넌 이전과 달라졌어. 성경은 우리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단다.
2: 저 사실은 동생이나 친구들이 절 놀릴까 봐 그동안 제 차 안에서만 성경을 읽었어요.
4: 그래서 지금 그 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잖니?
2: 하지만 저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려요. 얼마 전 할아버지의 옛날 술친구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주님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채 그가 죽으면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어요, 할머니.
4: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같이 들리는구나. 그렇다면 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지?
2: 저는 이웃 사람들과 대학 친구들 그리고 트랙팀 동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전 겁쟁인걸요.
4: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가 있어, 스티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셔.
2: 할머니, 앞으로는 매주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야겠어요.
4: 그래.
2: 이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6: 다음 주에 우리는 스티븐이 그 맹세를 완성하기 위해 세상의 반을 어떻게 여행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슬에 매여 있든지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셔서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출연 김기흥, 정영경, 유재상, 이명숙, 정운석, 현경수, 한신정.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븐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간의 뇌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역엔지니어링입니다. 사람의 뇌는 각각의 세포가 수천의 다른 세포들과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이 인간 뇌에 지적인 능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뇌는 너무도 복잡해서 현대의 가장 첨단의 수학도 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로 과학자들은 컴퓨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효과적인 중성 뇌투익 칩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중성 실리콘 중성 네트워크는 인간 뇌를 조잡하게 모방한 것입니다. 이 인위 네트워크들은 전혀 스스로 배우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3차원의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이 중성 네트워크들을 이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미지들에 노출시켜 이들이 자신들의 기억과 이 새로운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미지가 3차원의 이미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고하기를 이 네트워크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지의 일부만을 보았기는 했지만 결국 깊이를 판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뇌의 디자인을 연구함을 시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 과학자는 자기들이 역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과 배우는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만드신 창조주의 천재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성 실리콘 중성 네트워크는 인간 뇌를 조잡하게 모방한 것입니다. 이 인위 네트워크들은 전혀 스스로 배우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3차원의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기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이 중성 네트워크들을 이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이미지들에 노출시켜 이들이 자신들의 기억과 이 새로운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미지가 3차원의 이미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고하기를 이 네트워크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지의 일부만을 보았기는 했지만 결국 깊이를 판단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 히로시마를 속히 떠날 것을 알리는 전단지가 비행기를 통해서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극소수만이 피난을 떠났는데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전도를 무시하신다면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동정적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데요. 여러분들의 자식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녀가 흘리는 코는 불결하고 내 자녀가 흘리는 것은 귀엽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녀가 집안에서 뛰어놀면 씩씩하게 보이고 남의 자녀가 뛰어놀면 예의 없게 보이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내 자신의 단점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으니 재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2000년이 지났으니 정말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그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2: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든 가릴 것이 심판자이신 창조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바르게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동물을 희생시키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죽이시고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초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였어요. 이 중요한 세 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공의. 죽은 동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희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 죽음의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들의 죄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자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동물들을 준비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지 않고도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자비예요. 은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아름다운 옷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두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희생된 동물들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주셔서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해주시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어요. 동물들의 피가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어야 마땅했지만 죄 없는 동물들이 그들 대신 죽은 거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어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죄인들을 다시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던 이 영적 생명체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렇지만 죄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하늘의 낙원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아내를 땅의 낙원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 있던 또 다른 특별한 나무였어요. 완전한 사람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점점 늙어서 죽어야 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시며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법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죽음으로 벌하셔야 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법정에서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판

0: 나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경기 규칙을 무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나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사탄은 하와가 자신의 창조주께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음으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왕이요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언제나 지키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이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보세요. 사탄과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우주의 왕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세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BBN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BBN을 소개하시고 BBN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9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분이 사별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월요일 조찬을 함께 먹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한 친구들이 이분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성분은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다음에 친구들과 다시 만나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늘상 앉아있던 그 구석의 테이블은 그분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연세가 들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 남자에게 공허함이 찾아왔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아침 식사를 혼자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은 것을 명심하고 있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식당을 떠날 때에도 이제는 남은 날들을 홀로 마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안전함과 위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처럼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나의 피난처라.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안전이란 몸을 숨기는 물리적 장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죠. 참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과 시편 기자는 고난의 날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안전한 곳이 구석에 있는 테이블입니까? 아니면 그런 장소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피난처가 되어서 그분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이 고달플 때 여러분의 안전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한 것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혼자 견디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6권의 책이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예고를 담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초신자를 위한 입문과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치고 나시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인의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여러분은 주어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지금보다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면 더 행복할 텐데 왜 나의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과연 현재 나의 모습과 달라지면 정말 더 행복해질까요? 예, 근데 제가 송중기처럼 생기면 더 행복해질까요? 제가 그런 얼굴이었다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안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송중기는 우리 집사람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최불암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인생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외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멋있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자칫

단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수억 원을 기부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으로서는 최초로 1억 원 이상 기부해야 들어가는 Honor Society의 회원이 되는 이런 명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뭘까요? 청년 워런 버펫, 청년 기부왕,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400억 원 자산도 거짓말이고 홍콩에 본사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외 아무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권조차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홍콩에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남의 돈을 빌려서 기부한 것입니다. 18억 원인가 투자 명목으로 빌려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며 기부를 한 것이죠. 결국 이것이 들통이 나서 지난 7월 달에 5년형 선고를 받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더 멋있는 영웅처럼 보이고 싶다고 하는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더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된다면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남들 부럽지 아니한 행복자로 살아가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카스토스라는 이 헬라 말은 사실은 each individual 그런 뜻입니다. 그룹으로 도매금으로 같이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distinctly individual, 따로 구별되어진 독특하게 구별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매금으로 같이 붙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다루시고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독특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성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삶의 정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삶의 현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잘 억셉트해서 그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호모지니어스 그룹이 아니라 아주 티피컬한 헤테로지니어스 그룹,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있었고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고 종을 부리며 살았던 자유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노예를 말합니다. 슬레이브. 이 고대 사회는 노예가 참 많았어요.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약 3분의 1이 노예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전쟁해져서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하거나 혹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종으로 있던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헬라인들, 자유인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더구나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한 상태도 다양했습니다.

0: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고 독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never married,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홀로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Remain staying as you are.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인간이 디파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Message Bible을 보게 되면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d defines your life.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너희들의 인생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규정하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디파인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삶의 현실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 스테이하라는 것입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너희들의 출발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주어진 또 인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이요 행복자의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이건 피곤하고 힘들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모습 그대로 잘났건 못났건 그 자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자가 되어져야지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형편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 속을 나타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 행복자가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다, 이 새 신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에 어떠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계셨든, 그게 종이든 노예든 뭐 자유자든 어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New status, new identity,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신분을 갖게 되면 어떤 형편이 될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을 쓸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나의 신분이 혹시 종이었다고 할 때에 종이 된 상태에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면은 실제 사회적인 나의 스테이트에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율법의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외형상으로는 자유인이고 외형상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마스터,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된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누리게 될 참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되라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는 carnal desire가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자의 삶은 아무리 근무양이 자연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연이 아닙니다. 야망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 만일 야망이 꽉 차 있어서 야망에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야망에 묶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탐욕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망이나 탐욕이 내 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외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을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부탁이 있으니 꼭 들어달라고. 뭐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자신이 사랑하던 메리라고 하는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좀 집례해 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신부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희는 개 장례식 같은 건 안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 실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메리를 위해 들어둔 보험을 찾았는데 그 보험금이 5,000불입니다. 누구든지 집례하시는 분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할 수 없이 건너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말을 듣자마자 신부님께서 아니 왜 진작 메리가 캐톨릭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지. 이게 소위 말하는 사심이에요. 여러분 사심이 개입되면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린 욕심을 따라 기울게 되고 모든 것을 욕심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체자가 되게 되면 나를 얽매했던 모든 것에서 풀려지게 되고 그때 진정한 자인의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우린 그 좋은 예를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까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에서 직접 공부를 했고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자면 모든 걸 거의 다 소유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는 파괴자로, 핍박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핍박할 때 바울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일까요? 정의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 종교를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증오심이었어요. 아니면 더 높아지기 위한 야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야망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고 증오심이 그 마음을 얽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행복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야망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그동안 나를 이끌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만난 이후에 참 자유자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최대 가치가 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것을 가져도 좋고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도 좋고 야유를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New creature. 그리스도 안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지 여러분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제 삶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려면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의 디렉션이 바른 방향을 향해야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크리스천이 된 이 사건은 그냥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어지게 된 존재가 크리스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양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종노릇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종노릇 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 이게 바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삐뚤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방향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참 가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2대왕인 다윗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둘 다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사울도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걸 보면은 둘 다 핸섬했어요. 잘생겼어요. 두 번째로 둘 다 전쟁을 참 잘했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지만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죠. 세 번째로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왕을 지내고 다윗도 왕을 지냈어요. 네 번째,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울도 40년간 다스렸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생 같은데,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여 버리시고 다윗은 세워주셨다. 실제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되고 결국 자기로 최후를 마치게 되죠. 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군이 되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디렉션 때문입니다. 나와 인간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사느냐, 이 차이점이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에 전리품을 남겨다가 자기가 취하려고 했어요. 좋은 양들과 소들을 많이 취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사람들의 박수에 참 민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특별히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어요. 이걸 들었던 사울이 업셋됐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맵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매입이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원수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삶을 추구했기에 결국 사울왕의 마지막 말리는 비참했고 나중에는 실성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자결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도 자기가 품었던 꿈도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님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유명한 시편인 시편 16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수많은 영광들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살 것인가. 여러분께서 인간을 향해 살아가는 한은 여러분은 절대로 상처와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히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철강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을 역임한 분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자가 찰스 슈왑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스탁 브로커인 찰스 슈왑은 정확하게 말하면 찰스 로버트 슈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찰스 슈왑은 찰스 마이클 슈왑. 이분은 앤드류 카네기 밑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회장까지 된 그런 인물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자신의 철강 회사에서 일을 하던 늙은 독일 남자였습니다.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독일인 근데 나이가 많은 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하는 도중에 2차 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즉 독일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렇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노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미국 시민인지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회장님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 봤더니 이 독일 노인을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모욕을 주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냥 씩 웃으면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못한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좀 따지기라도 하지 분하지도 않느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한 대답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만 참으면 될 일을 괜히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또 우리 안에서 또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 바라보며 그저 웃지요.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 바라보며 그저 웃지요. 사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공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앞에 놓고도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당연히 대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웃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깊은 영성 가진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를 끼쳤을 때 대드는 사람이 오히려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해를 입히고 억울한 일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아름다운 미소를 띄었다는 사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I'm smiling.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파워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은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도 더 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위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어디에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Remai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지 우리 인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자체만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 보게 되면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한 파워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재능을 발휘해도 하나님 바깥에서 하는 일은 가치가 없어요. 영혼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꽃피우는 삶을 이사야 58장 11절은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된 동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는 대로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이 비가 1년에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땅이 다 척박하고 말라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동산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메마른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그 동산에 샘이 솟아나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가뭄이 와도 그 동산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삶의 위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치과의사 분 중에 박윤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셔서 본인의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분이 원래는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이 20세 되던 해에 열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잘 못 서게 됐어요. 그 결과 육신도 장애를 겪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육체적 조건을 탄식하며 저주하며 주저앉았을 터인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이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좀 늦은 나이지만 4년 동안 공부를 한 끝에 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친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이 치과의대에 들어간다는 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이 의사가 된 후에 그는 무료봉사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섬기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특별히 매년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나온 기록을 보니까 그가 벌었던 연봉의 절반을 매년 재수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몇 년간 했는가? 16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물된 동산의 삶이 아닌가. 혼자 있었더라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혼자 있었더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탈진에 말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삶. 이거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핍박이나 고독이나 외로움이 찾아와도 우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꽃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먹어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든지, 나에게 주어진 모습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한 분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초청하시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험악해도 그 사랑 받는 자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해도 감사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능력과 그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이 아니라 비눗물에 담가둔다면 그 물고기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영혼은 병들고 시들어 죽을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변명의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저의 자녀들을 성경적인 그러한 그 월드뷰를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모였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큰 토픽을 커버하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하나라도 마음속에 생각하며 다짐하며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네,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스타 이 부클릿에 강의 노트가 카피가 돼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아마 이제 준비를 세이브할 겸 노트를 여기 안 넣어주셨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보냈는데 없어서 그 여기 와서 제가 알아서 프린트를 해드리려니까 이 수많은 강사들 다 자기 거 프린트하면 너무 이게 카트리지도 좀 안 좋다 그러셔서 그냥 제가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원래 이제 좀 여기다 몇 개 그냥 껴넣었고요. 여러분이 아마 PDF 파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랑은 좀 다르게 거기 있는 걸 다 제가 껴넣지 않고 중요한 것만 껴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노트가 없으시면 죄송한데 저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할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 형성.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도 그냥 Parenting with Christian Worldview. 어떤 분은 이거 영어로 하는 건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다고 이게 뭐 영어로 올라왔다네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영어를 알아듣는 분만 오셨나 하여튼 어쨌든 한국말 강의였는데 좀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형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페런팅 하기, 그러니까 그 말은 부모님들이 먼저 크리스찬 월드뷰가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그 다른 제목으로 또 비슷한 내용을 커버했었는데 다른 걸 할까 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그 우리 뭐 동성애 이슈도 많고 막 또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거 보면서 이건 또 한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여러분 중에 제 강의를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근데 어저께 만든 어떤 분은 해마다 오신다 그래서 했더니 괜찮다고 듣고 또 들고 또 들어도 이렇게 리마인드 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감사하게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이제 일단 세계관이 뭔가 한번 우리가 세계관 그랬으니까 한번 지금 세미나 특별 트랙도 세계관 하고 계시잖아요.

0: 세계관이 뭔지 한번 우리 정의를 그냥 딱 정의 너무 이렇게 응? 거창하게 말고 세계관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형제님 맛있는 커피를 혼자 드시는 중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일상 용어로 얘기해 보세요.
1: 그냥 영어로 해도 돼요.
0: 네, 네, 네.
1: 그냥 뭐 네. 조금 더 메인스트림으로 따라하는 거.
0: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your own definition. 네.
1: 네,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림으로 따라하는 거.
0: 아, 그게 네. 월드뷰다.
1: 네, 조금 더 사람들 그
0: 트렌드를.
1: 네, 트렌드를.
0: 어, 오케이. 네.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트루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사람들이 다 가는 그거를 따라하는 것이다. 월드뷰라는 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월드뷰를 반영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월드뷰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비헤이브 하는 거, 따라가는 거, 프랙티스 하는 거, 그죠? 네, 그것도 part of worldview. 맞아요. 또 다른 분, 우리 자매님.
2: How to perceive what happening around us.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worldview니까 세상에 대한 view, 견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내가 perceive 하고 바라보는가. 그래서 세계관이잖아요. 관, 그죠? 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다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그 나의 견해가 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둘 다 포함되는데 이거는 그 좀 유명한 분이에요. 마이클 파머라는 분은 세계관에 대해서 월드에서 많이 얘기하신 분은 그냥 우리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어프로치를 쉐입하는. 어떻게 내가 그거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형성해주는 믿음이나 프랙티스의 일련의 믿음이나 프랙티스다. 세트다. 그러니까 set of belief뿐 아니라 이거는 프랙티스까지 얘기했죠. 근데 사실 belief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아주 스마트하시 여기를 안 보, 머리 아프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시네요. 두 분은 이게 스몰 이게 스마트가 스몰 이너 너무 재밌어요. 예, 그게 마이클 파머라는 좀 유명한 분이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이슈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직업, 진로, 무슨 네, 중요한 결정 이런 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형성해 주는. 빌리프 시스템, 코어 빌리프라 해야 되겠죠. 핵심적인 가치 플러스 행위, 프랙티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거는 한 사람의 삶을 디렉트하는 컴파스다. 이거 좀 더 심플하게,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 옛날 보스였던 폴 체프리라는 그 어떤 학교의 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컴퍼스에 따라서 우리가 왜 동서남북 하듯이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걸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노트에는 제가 나눠봅시다 했는데 어저께였죠? 어저께 하니까 이 나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면 뭐 방이 막 꼬불꼬불 이상한데 찾아가다 보니까 한 10분 지나갔는데 오늘 가능하면 여러분이 많이 나눌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secular worldview, 우리가 크리스천 월드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랑 반대되고 아까 우리 형제님이 메인스트림, 트렌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그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메인스트림의 어떤 월드뷰나 밸류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우리 보통 무슨 주의, 무슨 무슨 이즘으로 표현되는 무슨 무슨 주의, 무슨 무슨 주의로 표현되는 가치관 어떤 게 있어요?
2: 자원주의
0: 또요? 자본주의, 포스트모던주의 또요? 뭐 또 있어요?
3: 혼합주의
0: 개인주의 네?
3: 개인주의
0: 개인주의 또? 돈돈돈 물질주의 거기에 언급된 소비주의 여러 가지 벌써 다 나오죠. 이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상대주의는 다원주의하게 연결된 relativism. There's no absolute truth예요. 그죠? 절대적인 진리 그러면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도는 싸울 필요가 없고 I'm right, you're right. 상당한 문제죠. 상대주의.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충되죠. 그러니까 벌써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는 건 굉장히 여기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relativism, 다원주의하고도 많이 연결된. 그 다음에 개인주의, individualism. 이것도 아주 심각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 5월달 타임지의 제목이 미미미 제너레이션이었어요. 미미미. 그러니까 요즘에 그 베이비 부모 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이 미미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나 밖에 몰라서 narcissistic generation. 자아도취. 그래서 통계적으로 무슨 national 무슨 health 무슨 institute 연구했는데 자기들은 그 narcissistic 그 수치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높고요. 여기 다 넘버가 있지만 뭐 별 미닝 없는 거 같아서 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자기가 한 직장에서 2년인가 일하면 나는 자동으로 승진이 돼야 된다고 믿는데요. 자기의 일 그 성취에 상관없이 내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던 잘했던 못했던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동케어고 내가 2년 있었으면 난 당연히 프로모시 돼야 되는데 왜 나를 프로모 안 시키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나르시시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이유를 찾기를 그 부모 세대가 self-esteem 아이들의 자아감 좋은 뭐라 우리 한국말로 self-esteem 뭐라 그래요?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을 헐트하지 않고 인커리지만 해주고 노맛도 해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니라 narcissistic한 폴스에 됐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 제가 이제 예화를 많이 들려드리면 시간이 가서 짧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하여튼 한 4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카톡 막 애들 해갖고 애들에서도 만나자 해서 몇 명이 이렇게 연결돼서 뭐 앨범 보니까 얘야 근데 얘하고 얘가 얘야 이렇게 되면 애들이 하여튼 뭐 놀러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는 애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친구가 뭐 자기가 타임쉐어 그 집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하필 제가 아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기가 뭐 숨이 콱 막혀 막 덥고 근데 거기를 가자. 제가 나는 바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가면 이거 완전히 넌 잘난 척하는 애가 되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3박 4일 애들은 가고 저랑 딸은 1박 2일만 가기로 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버스가 4시간이면 가서 비행기는 복잡하게 갔는데 어쨌든 버스를 탁 탔는데 이렇게 쬐끄만 밴이에요. 3명이 앉는 자리인데 맨 창가에 아가씨가 하나 이제 그 뒤에는 남학생이 앉아있고 이왕이면 제가 아가씨가 편하니까 아가씨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랑 제 친구가 갔으면 셋이 앉는 자리니까 이 아가씨가 그러니 여기다가 짐을 놔뒀더라. 자기는 여기 앉아, 여기다 이만한 거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짐을 자기가 옮겼든지 아니면 못 옮길 상황이면 이거 못 옮긴다고 죄송하지만 못 옮깁니다 해야 되잖아요. 한국 아가씨예요. 한국 채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조금 망 싸자가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하면서 제가 그냥 영어로 읽어 이거 좀 옮겨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그랬더니 못 옮긴다고.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발 밑에 내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깨지는 건 그냥 안 생겨서 그 중요한 거래요. 제가 그러면 너 무릎에 놓으라고 그랬더니 너가 뒤로 가서 앉으래요. 한 20대 아가씨예요. 제가 나는 뒤로 못 간, 난 참월미해서 뒤로 못 가니까 너가 뒤로 가라 그러면 너가 이거 가서 뒤로 가라 했더니 차가 움직여서 못 간대. 차가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죄송하지만 드라이버 아저씨 스탑 됐지? 이제 가 그랬어. 보냈어 제가 일부러. 저도 갈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싶었어요. 저희 딸보다 어린 아가씨인데 기본 예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전 그러면 어머 이거 내가 못 움직여 이렇게 하든지 그냥 너무나 이렇게 제 친구를 앉았어 벌써. 저는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 이렇게 앉았으면 자기가 뭐 좋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그랬더니 제 친구 너는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자근자근 무섭게 하냐고. 왜냐면 가르쳐야 돼. 그 뒤로 갔어요. 그랬더니 맨 뒤에 가서 퍽 퍼지고 있더라고. 제가 좀 무서워. 나중에 내가 혹시 칼로 막 이렇게 긁는 거 아니야? 요새 한국에서 애들이 막 어른이 혼내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한대잖아요. 젊은 애들이 혼내면 큰일 나면 막 때리고 그런데 할머니 뛰겨도. 근데 아가씨가 등치는 좀 크지만 뭐 어쨌든 무사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오면 자기 집 자기 차도 아니고 이거 돈 버스를 탔으면 당연히 이거를 잘 당연히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죄송해요 이거 못 움직여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네가 알아서 알아 이렇게 이런 태도니까 개인주의예요. 심각한 개인주의. 그 다음에는 또 심각한 소비주의. 이거는 그 여러분 추천도서에도 있는데 은밀한 세계관 제가 또 추천서에도 넣었는데 여기 갖다 놓으셨어요 이번에 북 코너에. 근데 스티브 월킨스라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쓴 책인데 굉장히 얇고 쉽게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다 적어놓은 책에 많이 예를 미국 사람들이 1년간 소비하는 이 버리는 그냥 그 웨이스트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숫자를 보면 기절할 정도로 정말 그런 숫자, 불필요한 소비. 이건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하고도 크로스가 연결되죠. 여기 따라 알지만,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의 그건 뭡니까? 돈. 황금 어떤 여기서도 어떤 자매랑 상담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너무 성공 성공 돈 돈 그래서 그는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시는 아버지는 당연한 거다. 좀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예수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돈 얘기했잖아요. 황금 네먼 아니면 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죠? 양화진 그분 말씀 오랜만에 들었더니 제가 저도 너무 샥을 받은 게 어떤 통계에서 보셨는데 한국에 1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43만 명이래요. 43만 명 아마 작년 통계겠죠? 이번에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중에 20만 명이 삼성에 입사 시험을 본대요. 1년에 두 번 시험 본대요. 두 차례 봄 가을인지 뭔지 근데 한 번에 만 명씩 10만 명씩 두 번 그럼 20만 명이면은 전체 대학 졸업생의 2.4명 중에 한 명은 삼성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삼성이 두뇌들이 모인다 뭐 다 좋지만 목사님이 한타라는 거는 그 중에 얼마나 나라와 뭐를 위해서 거길 가겠냐. 그러니까 돈 너무 대우를 잘해준다. 베스트다. 근데 그 다음에 현대는 만 명밖에 안 본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 회사 가는 거 좋은데 어떻게 20만 명이 한 회사에 시험 보냐고 몇 명이나 뽑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극단적인 우리의 물질주의. 그 다음에 우리 그 김회건 목사님이 어저께 말씀하셨죠. 뭐 들어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그 뭐 바카스 뭐 이런 그리스 신 얘기하시면서 뭐 문화의 60%가 엔터테인먼의 60%가 그런 내용한테 방방 뛰고 뭐 얘기하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주의, 이모셔널리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거 보시면 교회에도 많이 들어온 거 보이죠? 교회에서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형제나 자매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둔하고 교회에서도 감정을 많이 자극하는 그런 그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다 온몸으로 예배 드리지만 투머치 이렇게 이모션을 이렇게 조장하는 또 교회들이 타협하는 뭐 절에다가 뭐 뿌리고 그거든 또 더 웃기는 짓이지만 어쨌든 스님하고 뭐 어깨 동무하고 춤을 추는 사진이 목사님 신부님 막 이런 게 실리는 이런 세대에 저희가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준 거는 그냥 뉴에이지. 이거는 모든 거에 연결될 수 있어요. 사실 다원주의, 상대주의.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또 어떤 미국 분은 무슨 얘기했냐면요. 60년대 이후에를 그러니까 empty self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빈 속이 비었다 그러면 좀 죄송하고 뭐가 빈 사람, empty self의 삶을 산다. 그 empty self의 네 가지 특징은 여기 겹치는데 개인적이다, individualistic하다, 그 다음에 infantile, 굉장히 유치하다,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infantile, 그 다음에 narcissistic,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passive하다, 그건 여기 없었는데 능동적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파워포인트가 다 성경구절 해주죠. 찬양도 다 이렇게 안 찾는데 다 그냥 앉아서 주로 뭐 그러니까 엔터테인 하는 문화 TV도 앉아서 그냥 플립 하면 채널 바뀌듯이 교회 와서도 패스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의 문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저도 많이 뭐 여기 특히 조장들이 할 땐 도움이 돼요. 이걸로 카톡으로 우리 좋은 메시 언제 누구 상담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거 이걸 I disorder라는 병까지 이름이 I, 인터넷, 디스오더. 젊은 애들한테 심각하다는 거예요. 수치가 또 막 나와요. 근데 전 여기 안 썼는데, 왜냐면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어떤 제가 교회에서 자녀학한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하고도 이거 하는 게 편하대요. 남편하고도 몇 시에 와? 저녁 준비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거는 제가 하나 본 경우는 엄마하고 아들이 너무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말하면 자꾸 화가 나고 폭발이 되니까 이걸로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고 막 이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 빨리 수의사 가세요 가니까 강아지가 마리화나 아들이 피고 버린 찌꺼기를 먹어가지고 이 얘가 강아지가 막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막 뱅뱅 도니까 재밌는 수의사가 딱 보더니 집에 누가 마리화나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런 강아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서 불쌍하죠 강아지.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우리 아들이 이제 마리화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링걸 같은 거 받고 막 하룻밤을 워치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놓고 와서 이 엄마가 이제 막 저를 만나가지고 막 막 욕을 하다가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이걸로 아 이렇게 막 했대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요새 아들하고 말을 안 한대요. 이걸로 한대서 왜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로 하면 엘리스 감정은 여기 막 이모티콘으로 막 이런 거 보내지 않는 한 그래도 What did you do? 이렇게 하면 말로 야 이렇게 안 하고 What did you do? 그러면 그게 What did you do? 되고 What did you do? 그러니까 이게 일단 걸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좋아, 그죠? 화났을 때 이렇게 막 이런 거 뿔 보내지 않으면 그렇지 빼고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이모션이 가야 되잖아요. How are you? 이렇게 또 그냥 How are you? 띵띵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거의가 편하죠, 솔직히. 미팅 할 때는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봐야 되니까 좋아요. 미리 할 때 텍스트가 띵 하면은 in meeting 나중에 연락할게. 좋지만 점점 사실 이걸 우리 비인간화하는 이렇게 그 I disorder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 문화가 이 올드뷰가 문화를 타고 우리한테 오는데 아까 메인스트림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끼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문화라는 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공기 같다는 거예요. 공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적어놓은 게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당신은 편안한 잠옷차림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 TV 아니에요. 음악의 흥겨운 선율 속에서 그것을 듣고 있다. 당신의 자녀가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신세대 말로 당신에게 말할 때 그것을 경험한다. 그것은 TV, 라디오 혹은 잡지, 비디오 테이프, 뮤직, 신문 등을 통해서 당신의 집 안방까지 전달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며 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트렌드 말이죠. 그것은 여러 관계들을 형성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고 매우 강력하다. 때로는 잘 깨닫지도 못하지만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항상 새롭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가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 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능력이 더 심각하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화예요. 컬처. 그럼 우리가 살아가니까 나는 싫어. 나는 이 문화가 싫어. 난 달나라로 갈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뭐 나라마다 조금 아프리카로 가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을 가도 여기를 가도 이 문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숨을 쉬듯이 문화를 마시고 사는데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게 많은데 이번에 사실 여러분이 그 지난주에 있었던 뭐예요? 수프림 콜트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뻥 찌는 거예요. 와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알긴 알았지만 이게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지만 그 자기 보이프렌드 잔이 죽어서 너무 슬프 이렇게 나와서 운 징징 우는 동성연애 남자 이름 잊어버려서 그 남자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결국은 더 뭐랄까 액티브하게 됐다 그러는데 여자 피겨 남자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뭐 미국이 드디어 완벽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미국이 좀 더 완벽한 나라 오바마가 그 오바마가 또 찰스톤에 가서 뭐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르고 그러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누구의 그레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컨퓨즈 되는 거야.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그날 기가 막혀서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CNN 뭐 막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뭐 결혼의 본질이란 뭐 인듀얼링 반드를 통해서 어쩌고 하면서 두 사람이 뭐 프리덤으로 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의 익스프레션, 인티머시, 스피추얼리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결혼이래. 거기 스피추얼리티가 들어가 영성이. 진짜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동성연애자의 그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인티머시까지도 그렇다 치고 스피추얼리티가 들어가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는 영성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온다는 데서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동성연애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뭐 응? 결혼이 그 말이 that is true all persons whatever their sexual orientation is 이렇게 서로의 감적 뭐 친밀함을 표현하고 영성을 표현하는 게 그 사람들의 sexual orientation이 호모든 헤테로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이런 세대에 저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와 진짜 대단하다. 이제 정말 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처음 타락할 때 항상 망했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애들을 거기서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숨 쉬듯이 그냥 그렇잖아요. 공립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이 Oh, I'm gonna bring my husband tomorrow. 근데 남자가 여자 선생님이 여자가 왔어. 그럼 우리는 무슨 허즈번이가 근데 이거 애들한테 Oh, this is my husband. 여자 선생님이 여자 데리고 와서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Officially 아무렇지도 않게 창피하지 않게 No shame.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이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울돈이라는 극작가가 지은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가 어네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 마을 앞에 큰 산이 있고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생긴 게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그 바위에 장엄함이 있고 위풍이 있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얼굴을 닮은 바위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같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어린 시절,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지냅니다. 어느 날 또 큰 부자가 옵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장군이 오고 정치가가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 어니스트는 나중에 장성하여 어른이 돼서 아주 위대한 설교가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설교하는 어니스트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문득 그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겹쳐 보이는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고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는 동안에 닮게 된 거죠. 그와 같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니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썩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일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험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자 다섯을 거쳤고 그 남자 다섯을 헤어진 후에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 수가라는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또 욕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아침에 일찍 가면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해 뜨자마자 물을 길러 가는 동네 여인들과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갑니다.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도 여행객들도 없는 시간을 찾아갑니다. 한낮 정오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쪼이는 바로 그때 물을 길러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옆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서 흘깃흘깃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길 가면 똑바로 오다가 비켜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가는 그곳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조상이죠. 그 야곱이 우물을 파서 깊은 우물을 파서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마저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도 우리의 조상 야곱도 한때는 도둑놈, 사기꾼, 치사한 놈 온갖 이야기를 듣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당하고 황망히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지. 그때 야곱이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 맞아, 나도 이스라엘이. 나도 이스라엘의 자손. 나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 천박한 여자, 쓸모없는 여자, 인간 취급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라고 그 여자를 지칭할 때 그는 혼자 하나님을 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 그때 우물 곁에 가서 혼자 시간도 보내죠. 땡볕에 따가운 햇볕에 머리가 뜨겁고 얼굴이 뜨겁지만요. 그 시간이 편해요. 그때 그 우물에서 남쪽을 향해서 보면 멀리 산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럴 때마다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그리심산 정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산이기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됐던 그 모리아 산이 시온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믿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요, 누구나가 다 미쳤다 그래. 정신 나갔다. 너는 거기 갈 자격이 안 됐다. 너는 그 산 정상의 제단에 가지도 못할 거라. 가기 전에 그 거룩한 곳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너를 못 가게 막을 거라. 왜 너는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여자야. 그래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의 정상을 볼 때마다 저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욕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 아니야.
내가 다섯 남자를 거쳐

그래서 이번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게 나도 다 사정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 내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그때 내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아득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벌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 아니야. 우물가에 홀로 있을 때마다 멀리 가물가물 보이는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서 설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빠짐없이 한낮 땡볕이 내려지는 정오에 우물로 갑니다. 그 시간에는 물길로 가는 여인들도 없을 뿐더러 그 우물이 있는 길목에 여행객들도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길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날도 아무도 없는 길에 우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던 이 여인 눈에 멀리 우물이 들어오고 우물 곁에 남자가 하나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입니다. 멀리서 보면 알아요. 어떤 남자인지, 뭐 하는 남자인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척 보니까 알겠어요. 옷 입은 거, 앉아있는 거, 태도를 보니까 딱 알겠어요.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종교성이 강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유대인이라는 걸 멀리서도 알겠어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런 남자는 자기가 가까이 가면 멀리 피해요. 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돼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부정한 동물인 돼지와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외지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혈통을 유지했고 족보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본토에 남은 유대인들이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토를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애초에 사마리아인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으로 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라면 더 부정하게 쳤습니다. 남녀 유별이 아니에요. 간혹가다가 남녀 유별이 심하면 여자를 인간 대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은 그걸 잘 알았어요. 남자들 한두 번 겪었나요? 유대인 남자들 한두 번 겪었나요? 점점 우물에 가까워지면서 이 여인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고 우물에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나 혼자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이런 남자가 앉아있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란 일이죠. 이 남자가 말을 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멀리 말도 걸 수 없는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가지도 않고 우물가에 앉아있으면서 자기가 오는 것을 쭉 지켜보던 그 남자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괜찮은 사람이다. 천껏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면서 도도하게 명령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정하고 구걸하는 말도 아니고 뭔가 형언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는 따뜻함이 있는 한마디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요? 만약에 보통 때 어떤 남자가 그런 소리를 했으면 이 여자는 무시했을 겁니다. 또 차갑거나 그러고 무시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 나 같은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정중하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 나 모르지? 만약에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기 전에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요. 이게 또 남자들 살려는 척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그 말에는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가 있어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호의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선물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우물은 깊고 선생님 손에는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우물에서 선생님이 물을 깊지 못한다면 어디 딴 데 가서 물을 구해오신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만든 우물과 다른 우물을 당신이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네가 뜨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돼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얻겠습니까? 나한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에 상수도 시설이 있었던 거 아세요? 로마가 도시를 지을 때 계획도시로 지으면 반드시 도시의 상수도 시설을 했고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래도 부유한 집, 권세 있는 집에는 집 안까지, 방까지, 리빙룸까지 다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 길어갈 필요 없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수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도 끊이지 않는 샘물이 분수처럼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생수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물가에서? 아니에요. 그 여자의 갈증 때문이에요. 어떤 갈증이에요? 인생에서 육신의 갈증 말고 그의 마음과 영혼과 그의 인생이 늘 고통 겪고 있었던 갈증. 어떤 갈증? 한 번도 누구한테 너 괜찮아 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을 곳을 제공했던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그때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그 여인에게 당신 괜찮아. 내가 너 이해해.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인생이 말라요. 마음이 말라요. 영혼이 메말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에서 극심한 갈증을 겪은 극심한 메마름을 보신 거예요. 어떤 메마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느닷없이 물 얘기하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여인의 인생에서 그의 마음이 갈증을 느끼고 그의 인생의 메마름을 느끼고 그의 영혼이 갈증으로 허덕일 때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갔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남자의 마음만 사면 그래도 잠시 동안이라도 그 남자가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괜찮아 인정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떨어져요. 그 우물이 말라버려요. 또 다른 우물을 찾아야 돼. 그게 그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메마름 속에서 그 여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소망 하나, 내가 이런저런 사람 겪고 이런저런 남자들 겪고 잠시 동안 나에게 아름답다, 너는 괜찮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말해줬던 사람들 다 뒤통수 치고 다 거짓말하고 다 나를 버리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받아주셔야 할 거. 근데 느닷없이 이 남자가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통 때 하던 말을 했습니다. 저 남편 없어요. 그때 이 남자가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아득하게 만드는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요. 내가 옳다. You're right. 내가 참되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항상 사람들은 You're wrong. You're deceitful. You're liar.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남자가 처음으로 You're right. You're truthful.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그 남편 다섯과 다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법적으로 참되다. 다 알고서 네가 다섯 남자하고 살고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냐가 아니고 네가 다섯 남자와 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이 여인에게는요 그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순식간에 평가합니다. 선한 행위 한두 가지를 보고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악한 행위 한두 가지를 보고 이 사람은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고 사귀고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요 더 서운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더 악한 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더 연약한 것, 더 부족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 허점투성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말이죠. 그 사람의 항상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 남들보다 서운하게 보여도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사람들한테 잘 띄지 않았던 악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죄인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행적에서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너는 악해, 너는 틀려,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잘못했어 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겪으면서 거기에 온갖 실망스러운 것이 나올 때에도 한 가지라도 괜찮은 게 나오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괜찮아, 봐 지금 착한 일 했잖아.
이 사람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이에요. 더 옳은 사람이에요. 더 진실된 사람. 이 차이가 뭘까요? 왜 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너는 wrong, 너는 deceitful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라도 괜찮은 것을 발견하면 너는 옳도다, 너는 참되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랑이에요. 내 자식한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서 네가 최고야 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반하여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봐도 이쁘게 보여요. 왜?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이런 말 들은 거 처음이에요. 전에 그런 남자들 있었어요. 자기의 흑심을 품고 말이죠. 끊임없이 와서 이쁘다? 사랑스럽다? 너는 정말 진실되다? 너 괜찮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몇 남자 겪어보니까 내가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남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찬하지 않고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요. 맞아, 네가 오라. 너는 참된 사람. 처음으로 자기를 모르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허물과 실패와 죄와 악을 다 알면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네가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 거 옳지. 빈정대는 투가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분의 음성에는, 그 억양에는, 그 얼굴에는, 그 모습에는 그것이 전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스러이 여기는 것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항상 까마득히 멀리 저 그리심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실 텐데 이 사람들 다 모르지. 나의 죄와 악과 아프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진심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처지를 이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못한 것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면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 여인이 오랫동안 하나님한테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이 중년의 남성이 자기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생각이 났어요. 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배하고 싶어요. 맞아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서 당신이 나에게 얘기해 줬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종종 이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심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다. 시온산도 아니다. 그럼 어디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예배에 대한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모르잖아. 네가 나를 알았으니 네 인생은 바뀌었어.
이 여인에게 내가 남편 다섯이 있다가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신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이 여인이 그 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은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오리라 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내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행적을 했는지 그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나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부터 도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잖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게 뭐예요? 아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나를 아시는 분으로 알고 내가 아는 분으로 아는 그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저 들어서 아는 것, 거기 계시다고 소문으로만 아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참되게라고 했죠. 그 참되게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참되도다. 너 같은 사람이 예배할 때가 와. 언제? 바로 이때야. 어떻게 예배하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영과 진리. 옛날 이전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조금 막연하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하는구나. 주일날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번역이 신령과 진정으로 돼가지고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신비하고 신비로운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항상 사용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 우리 정직함이 있어야 돼.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향하여 너도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건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면, 어디에 가면, 무엇을 성취하면, 무엇을 얻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업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소유한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느 특정한 거룩한 곳에 갈 필요가 없고 특정한 거룩한 것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해서 진리로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게 앞에서 이 여인과 이야기했던 대화의 핵심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너는 하나님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더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모든 것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물길로 오는 물 뜨는 거 수준만 알지 이렇게 심오한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찾아오시면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내가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도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그분께서 책임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세워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요 문장을 원어에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다. Ego eimi. I am. I am he도 없어요. 내가 그라. 그라가 없어요. 나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다. 그리고 나는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I am. And speaking with you. 두 가지예요. 나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있잖아. 그때가 언제예요? 6시예요. 6시예요. 정오예요. 그때 시각이 시계가 가르쳐주는 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심정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때예요. 그 여인은 그리심산 정상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곁에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을 배울 때고, 그 때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고, 그 때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때고, 그 때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어질 때고, 그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왜?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이 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I know you. 제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깨닫게 하는 거. 이 여인이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한마디. 그 여인의 곁에 오셔서 그 여인의 얼굴을 보시고 한마디, 나야.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인생의 극심한 환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간증할 거는 많지만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우물에 물 들어가던 일상의 한순간에 만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광채 가운데서 내게 찾아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피하고 도망가야 될 모습으로 오신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찾아와서 옆에 서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Hey,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그거 자꾸 모른 척하죠. 이 남자가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그런데 어느 순간 나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하냐? 아주 간단해요. 나야, 내가 너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 옆에 있잖아. 아!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생수예요. 이 여인은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길로 다름질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 이 여자를 다 알아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이 여자를 다 알아요. 어떤 여자인지 이미 판단 내리고요. 이런 여자라고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마을로 뛰어들어오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 음성이 바뀌었어요.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내가 있던 내 마음속에 내 사정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내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나라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아마 그때는요 충분히 몰랐을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만났던 그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대. 잠시 후에 소문이 들립니다. 살아나셨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서요. 빌립이라는 사도가 사마리아 땅에 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깨달았겠죠. 아, 그래서 그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악함과 나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줄 수 있었고, 그게 이 여인이 산을 보면서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주님과 상관없이 사셨어요? 그래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I'm talking to you, man. 그러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나야, 그 음성 한마디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우물 찾고 새로운 우물물 길어오던 인생을 살던, 지금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 곁에 있으면서 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나에게 또 확인시켜. 그걸 확인한 그 순간 갈증이 사라져. 그 순간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어요. 어떤 생수인지 아세요?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해 주시고 내 사정 얘기를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주시고 그 중에서 잘못한 것만 골라서 점수 매겨 나를 낙제시킬게.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네가 옳다, 네가 진실되다고, 네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행여나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망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은 건 다 어떡할까요?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대신 졌어. 잊어버려도 돼.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아. 그렇게 나를 맞아주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 속에서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늘 동행해 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천년만년 쓸 것 같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들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이 세상 허망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높이 들고 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경제적 불황 속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누는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산다는 것이죠. 기업은 물론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마찬가지,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으면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유년부 교사가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요.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 그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걸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 그 질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퇴보라는 변화를 일으켜요.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인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로 여러분 새해를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오늘 그 새로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은혜를 여러분 오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 새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은혜가 오늘 내게 공급되어지므로 오늘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새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오늘 이 놀라운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요,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새 은혜로 180도 변한 새로운 인생으로 이 자리를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영적 성숙을 더욱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배불리 먹고 있냐는 거죠. 나는 금식하고 있으니까 영적이고 너희는 금식도 안 하고 배불리 먹고 있으니까 너희는 날라리 아니냐? 너희는 엉터리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본질적이고 1차적인 것입니다. 부대는 2차적인 것이죠. 유용하고 필요한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대는 포도주가 없으면 불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1차적인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주님은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새 포도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움입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에 붙여지는 수사가 항상 무엇입니까? 새로움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새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0: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부대가 전통지향적인 신앙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위기는 새 은혜를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새 부대는요, 포도주가 발효됨으로 그 압력이 팽창돼도 새 부대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담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낡은 부대는 팽창하지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서 포도주도 다 쏟아져 있고 부대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낡은 부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낡은 부대라고 하니까 이것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나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새신자고 오래된 사람은 헌신자이니까 나는 지금 괜찮겠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얼마 동안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의 이 새로운 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얕은 물가에서, 너는 왜 언제나 거기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찰싹거리는 그 파도를 보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지 않느냐? 왜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발을 내딛지 않느냐?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운 그 비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분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원한다 할지라도 감히 내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이거예요.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분, 내가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분한테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나,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넘볼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난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신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신부라 말씀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쓰나미와 같이 여러분 몰려오고 있습니까? 이 신랑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내가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황홀감과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내가 주님과 누리는 기쁨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신비로운 이 기쁨을, 이 신비로운 이 환희를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과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주님이 신랑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이 은혜와 이 기쁨 속에 여러분 내가 기뻐하며 춤을 추며 셀러브레이션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무슨 금식입니까? 무슨 고행입니까? 기뻐해야지, 찬양해야지,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지. 금식은 언제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라. 신랑을 빼앗겼을 때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곡해야죠. 그 주님이 나에게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괴로워해야죠. 통곡해야죠. 금식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죠.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죠.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 치고 통곡하며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도 복음의 새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형제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은혜, 복음의 새 은혜를 공급받는 곳으로 가야 돼. 그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여러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괜찮아요. 왜?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 속에 살아가야지, 여러분 형제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나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오늘 순서를 지켜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좀 봉사도 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사람이냐 속고 있는 모습.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데,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데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죠. 그런 나를 나 자신을 안타까워해야죠. 전통주의적인, 과거지향적인, 거기 그래서 습관적으로 은혜 감격 없이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죠. 여러분, 심각하게 씨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섬기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섬기자.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새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그럴 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통로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대망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경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비전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엄청난 새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야죠. 그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죠. 변화해야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넘쳐흐르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새 부대가 되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그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지향적인, 그리고 우리가 전통지향적인 여기서 떠나려면 이 어찌하여로부터 떠나야 돼요. 어찌하여로부터 떠나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왜 바꾸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전통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은 존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영적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오던 이런 방식과 모든 일들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오던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해란 것 같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통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진리가 그 시대의 전통으로 나타난 유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져야 되고 재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보지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들어요. 왜? 무엇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은 중시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와서 내가 편안하지만, 여러분 물어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오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는가?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영향력으로 우리를 뒤집어 놓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전통지향적인 이 신앙 방식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생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창조적 파괴예요. 변화는 창조적 파괴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낡은 옷에 헝겊 하나 여러분 껴맞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짝 파트 하나 수리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중고차를 수리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옛사람을 폐차시키고 새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박스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넣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에 길들여져요. 전통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것이 내가 편하니까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 왜? 새로운 것은 불편하니까. 새로운 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성경 공부해야 되고,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데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해요. 이 전통의 힘은 상상외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전통이 커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통이 커지니까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짝퉁이 오리지널을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 커지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주님은 사라지고 예배 껍질만 남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부대가 되어버리는구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과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여러분 거부하세요.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새로움을 추구하십시오. 오늘도 신앙의 새로움을 추구하세요. 익숙한 곳에 자기 영역 속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새로움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에 안주해 있으면 여러분 새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결단하고 내가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0대에 말씀했다면 20대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요, 아마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신나게 떠났을 거예요. 70대의 나이는 여러분 그 나이는요, 여기가 조사오니 안주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떠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영적인 체험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어떤 편안함 속에 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금식해 보세요. 한번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뭘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금식하면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달라요. 내게 부어주는 영적 은혜를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자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또 한 번도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손을 들고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팔이 아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달라요. 내 팔을 붙잡아주시는, 내 인생을 붙잡아주시는 여러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세요. 새벽을 깨워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발견하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새벽을 깨우면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은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훈련을 참가해 보세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나도 뭐 필요한 게 많은데 아닙니다.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에 그 기쁨과 환희를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해 보세요. 복음 들고 나가서 한번 예수 믿으세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들고 아우리치 한번 떠나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로 여러분 떠나가 보세요. 가 보세요. 선교지에 가면요,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게 더 쉬워요.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까요, 안 먹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손님이 오셨다고 내놓는데 보니까 메밀을 이렇게 튀어갖고 이렇게 내놓는데 말이죠. 제 생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중국 메밀은 왜 이렇게 큰지 말이죠. 그 입에 씹는 순간, 더 이상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네. 안 먹는, 금식하는 게 더 좋아요. 스콜피언을 뭐 튀겨서 갖다 내놓고 말이죠. 예. 그리고 정말 이 그릇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물도 없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안 먹는 게 차라리 금식하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왜 이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따진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어렵습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그 당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비난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따돌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금식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원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보세요. 복음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한번 가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지금이 좋사오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먹어봐야죠. 가봐야죠. 그래봐야, 가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새 은혜에 내가 감격할 수 있는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죠. 새 부대가 되어야죠. 새로움에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실 새 은혜에 내가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익숙한 전통에 안주하기보다는 전통지향적인, 과거지향적인 여러분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새 은혜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살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는 불필요한 전통이 있다면 그거 다 깨뜨리고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받고자 나아가는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됩시다. 여러분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에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변해나가는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아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형제교회가 참 너무나 좋아요. 저는 우리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나마 더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새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더 드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하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지 않다면, 내 모습이 새롭지 않다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새롭지 않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옛사람은 하나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 이 은혜가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 신앙, 새 은혜를 향해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므로 새해를 새해 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M 방송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BB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명함크기 ITL 카드는 BBM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팩에 10장씩 들어있는 ITL 카드, 여러분이 자주 오가는 곳에 비치해 놓는다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 BBM 방송에 대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연히 저희 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7번째 시간. 일본은 조선 침략 후 그 정당성을 조선의 개화와 발전을 위함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의 강점 후 조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조선 수탈을 위한 정책을 위해 모든 것을 소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 일본이 얼마나 조선에 대한 침략 수탈에 힘을 쏟았냐 하는 것은 경제 개발과 발전보다는 매독, 즉 성병을 옮기게 하는 방법에 더 많은 연구를 했다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 스코필드 목사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자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일본의 만행을 보고합니다. 이는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들에게 성병을 걸리게 하여 몸은 물론이고 사회를 좀먹게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0: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이 난데없이 기방의 실태를 조사하는 이유였던 것이다.
2: 그래 어떻습니까? 일본 통감부에서 기방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그리 가벼이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열강들의 예를 볼 때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 정도입니까?
0: 일본이 드디어 만행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만행의 발톱이요? 그렇다면 뭔가 저들의 음흉한 계책이 있는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론 지금 일본이 이 조선 땅에 병균을 옮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뭐요? 지금 성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 뭔가가 찜찜하단 말이야. 안 뜨닷없이 기방을 조사하고 그 실태가 어쩌니 저쩌니 하다니. 아휴, 대체 뭘까?
1: 아이, 뭘 그리 골똘히 생각을 합니까?
0: 아, 저, 그래, 밖은 어떻네?
1: 밖이요?
0: 아, 외놈들 말이야. 기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놈들에게서 모의가 나왔나 말이야.
1: 아휴, 그거이 낸대로 어떻게 합니까? 고조 할 일이 없으니까니 기생들 품에 껴서 술이나 퍼마실 요량 아니겠습니까? 평양 기생들이 예쁜 곳을 어떻게들 알았는지.
0: 아니야.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놈들에겐 뭐인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2: 아니, 그럼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3: 아직은 확실치 않은 추측일 뿐입니다.
4: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예를 들 수 있다면 일본으로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제국주의의 시작을 연 일본으로서는 그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이 나라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텐데요.
3: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마니 저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2: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0: 매덕에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센진 아이들까지 모두 다 성병을 앓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가재잡고 도랑치는 적이 아닙니까?
1: 아직 입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이 사실이 놈들에게 누설이 되거나 저 코쟁이 선교사들에게 들어가는 날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러니 입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알겠나?
0: 그냥 이르실 말씀입니까? 놈들에게 생각만 해도 더러운 속병을 전염시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알면 좋아할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하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겠습니다.
1: 이번 계략이 뜻대로만 된다면 교회도 읽어야 일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0: 아,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1: 교회당에서 성령이니 뭐니를 받은 자들이 성병에 걸려서 다들 시름시름 알아봐라. 누가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나? 특히 교회당에 나갈 놈들이 그런 거니까 어죽하겠나?
0: 그렇군요. 역시 얼굴을 들고 교회에 나갈 자들이 줄어들고 그럼 교회는 역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지략가이십니다.
2: 매독을 전염시킨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병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해야 옳을 것이겠죠. 잔인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매독, 성병이었던 겁니다.
0: 그럼 이것이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겠군요.
1: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아직 시작에 불과해.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정해놓고 사십니까? 우리들의 주소는 언제나 예수님 품 안에 정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소가 분명하면 그 앞에 문이 열려집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도 여호수아 앞에는 방해자가 될 수가 없고 주 안에 주소를 정해놓고 사는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모세의 손에 지팡이 지시하는 앞에서는 평탄한 길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 명령에 순종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BBN 가족 여러분도 주소를 예수님 안에 정해놓고 사심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와 상급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인부들에게 땅을 팠다가는 묻게 하고 또 팠다가는 묻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인부가 책임자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나 말과 같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때 관리 책임자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정말 몰랐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스가 누출되는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빨리 그 누출 장소를 찾지 못하면 수많은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모든 인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땅을 파고 묻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의미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귀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건대 내 정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0: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1: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담아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0: 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0: 이르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청으로 설청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로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에 문치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휘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포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4장에서 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이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죄의 용서함에 확신을 갖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식의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왔을 때그 가운데 한 명은 10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5문화를 남겼는데 다른 종들 가운데 한 명은 받은 바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감추어 두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한 문화를 가져온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시며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문화를 부여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기에 허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남겨서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밀레도 해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통하여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바울의 메시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번 방송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부탁하노니 한 표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모든 곳에 언제나 계십니다. 바울이 그들을 일단 떠나게 되면 다시는 육신적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몸으로 떠나 있을 때라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이 떠나 있을지라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친히 지도하셔서 저자들의 개인적인 개개인의 성격이 반영되기는 했으나 그들이 선택한 단어들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들이 기록한 것을 무호하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모든 행위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 성경이 사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죄 없으신 정결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태초로부터 죄로 특징지어져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야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유죄 선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죄인들이 그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그 정반대의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의 일에 있어 성숙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제게 있어서 신자의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흥미로운 비유 중에 단어들은 출생, 성장, 그리고 죽음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새로 태어난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혹은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새롭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동안만 갓난아기로 머무른 것처럼 잠시 그렇게 하시죠. 어린아이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서 우리가 중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 성숙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음식물과 영양분의 섭취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단단한 고기를 주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하여 단단한 고기를 먹는 것이 성장의 축도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여놓으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봐서 젖을 먹는 것은 갓난아기라는 표시 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이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이 허버트 목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버트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은 데이트하던 시절,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데이트하던 시절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목사님 사모님 내외가 결혼하기 전에 한동안 떨어져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때 여름이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가족들과 수백 마일이 떨어진 다른 주로 가족 휴가를 갔습니다. 그때 허버드 목사님은 그 사모님으로부터 오는 편지, 이 편지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는지 몰랐던 겁니다. 편지를 받을 때는 언제나 빨리 열어서 내용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나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이 목사님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간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더 읽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공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비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사랑의 편지와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깊이 숨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는 기회, 이런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을 부탁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점점 더 잘 자라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12년 전에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더 머물러 살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더욱 배워간다면 5년 후에 우리가 가지는 이 지식에 비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케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할 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룩해 하심이라는 이런 말,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것을 아는 것은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아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업은 계산할 수도 없고 다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생각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이것이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유업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 뉴욕을 지나가다 보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는 1934년에서 45년까지 뉴욕 시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시장이 되기 전 즉결재판소 판사로 재직할 때에 어떤 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죄목은 빵을 훔친 것이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노인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고 라과디아는 그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든 이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10달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5센트의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모자를 돌려서 50센트를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의 벌금 10달러를 지불하고도 47달러 50센트를 노인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지만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슴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라고 찰스 스터드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달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ITL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의 마침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의 오차 그리고 99%의 정확도라면 상당한 대단한 정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99%가 정확하지만 1%의 실수 또는 오차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170만 개의 퍼스트 클래스 우편물이 분실된다고 합니다. 매년 의사 또는 간호사들이 3만 5천 명의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매년 200만 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씩 전화가 불통된다고 합니다. 1%의 실수, 1%의 오차가 이러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1%의 오차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15분씩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1%의 오차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옳지 못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현대 교회 가운데에도 사탄의 이 전략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사건, 즉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명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스펙테큘러한, 문자 그대로 엄청난 이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첫 번째 표적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심을 선포하시며 또한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시라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38년 묵었던 죄를 정결케 하시며 그에게 앞으로 38년의 소망의 삶을 그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려는 사건, 오병이의 사건은 참으로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 뿐 아니고 그 결과가 참으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것을 이 무리가 완전히 오해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설명하기를 그 이유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5장에 있는 그 명절을 우리가 초막절로 이해한다면 오늘 6장에 있는 이 사건은 32년 4월경 즉 유월절에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즈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 이후 1년 지난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5절로 9절에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을 제목하기를 제자들의 중간고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음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빌립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아마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이기에 그에게 이 문제를 내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 문제를 내시며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시험코자 빌립의 믿음을 메시아이신 당신에 대한 빌립의 이해를 측정해 보시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문제를 내십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당시에 약 8개월 정도의 임금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며 이게 빌립의

먹으면 대충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점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안드레의 빌립과 거의 같은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가 정답이었으나 둘 다 이 답을 미스하고 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해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에 이렇게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말씀하시며 당신이 직접 이들을 먹이실 것을 시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 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 기도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 준비 작업이 아니었고 그냥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이 떡과 이 물고기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이어서 이 떡과 생선을 나눠 주었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 도대체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의 고기와 떡으로 바뀌었을 것인가? 답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눠주실 때 계속 여기서 나왔을 것인가? 아니면 열두 바구니에서 계속 나왔는지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5,000명을 다 먹이고 맙니다. 아니 말씀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 그들을 다 먹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5,000명의 남자들의 만 개의 눈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친다면 약 2만 명 정도, 약 4만 개의 눈이 보는 가운데 이 기적은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인상 깊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 이번에 4장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에 제가 예수님께서 리모컨의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리모컨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뭐의 원조세요? 뷔페 식당의 원조이십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게 해 주셨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밥을 엄청나게 배불리 원하는 대로 시컷 먹고 돌아가는 그래 뷔페 식당을 새롭게 개설하신 예수님. 문제는 그 다음에 14절 이하의 이 표적의 결과입니다. 표적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보시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자 이 무리는 이구동성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이들은 기뻐합니다. 그 선지자가 오셨다고. 그러나 15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빵을 공급하는 떡을 공급하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기에 거기에 중요한 표현은 억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온 것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떡을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군중의 무리의 의도를 아시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서 분명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겠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법민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시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의 의도를 깨끗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통하여 떡을 주는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영혼들의 마음을 사기 원하시는 예수님. 단지 배고픔과 가난함에서의 해방이 아니오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영원한 불만족 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당신의

0: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The King of the Kings, 버거킹이 아니시고 The King of the Kings,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그분은 King's Burger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King's Burger는 영원한 생명이며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 그게 King's Burger입니다. 앞으로 다니시다가 버거킹 보시다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버거킹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킹, 왕 중에 왕이신 그 킹스 버거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며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약 4만 개의 줄다발, 4만 개의 눈이 보는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스펙테큘러하게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스케일의 장대한 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며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사건을 하나의 시청각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건을 통해 당신이 엄청난 분이심을, 당신이 대단한 분이심을, 당신이 참으로 왕 중의 왕이심을, 2만 명도 그 자리에 즉석으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니 그 오병이어도 실상은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였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도 원래 그 예수님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하려는 그런 노력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 소년이 자기의 런치를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내놓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숨겼던 런치를 다 꺼내서 먹기 때문에 모두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배불리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엄청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 사건을 펼쳐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은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참으로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78편에 말씀하기를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자 하였도다. 여호와를 반항하는 자들의 질문이지만 그러나 여기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떡도 주시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여호와이시며 우리 인생에 반석을 쳐서 물을 생수를 터뜨리시며 우리 삶에 고기와 떡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며 그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 사건을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하기 3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영원히 만나 대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떡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떡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떡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떡을 나눠주기 위해 오신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요. 예수님 오신 참된 목적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즉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뜨시고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찾는 영혼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6장 1절로 15절까지 오병이의 기적,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기적을 베푸셨으며 오병이의 사건은 이 교훈을 위한 시청각 교육 재료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방문하셨고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셨습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영어로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우리가 먹는 것이 다 오늘의 내 모습을 형성한다.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이. 저를 보세요. 이게 먹은 결과, 한국 가서 먹고 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whatever you eat becomes you.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으로 바뀐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금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즉 떡 주기를 거부하시고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이 없는 왕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이 없는 왕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한다.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질병 없는 건강을 보장해 주는 왕국을 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그 십자가는 곧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그 십자가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 생각하며 죄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부하며 복음으로부터 도망쳐가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생각과 갈망에 부응하여,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설교한다고 연설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종류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간직해 두지만 전기가 나가면 썩게 될 음식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통해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식욕을 바꿔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썩을 그 떡 말고 더 좋아해야 될, 더 맛있게 먹어야 될 떡이 있기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육신의 떡보다 생명의 떡이 더 맛이 있고 고귀함을 알려주시려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과 그 음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며 생명의 떡이십니다. 킹스 버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이미 취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거킹이 아니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지 맙시다. 죄인인 우리는 미련함에 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대로 구별치 못하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헷갈리는, 그러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귀한 것을 더 많이 취하며 천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오늘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예쁜 얼굴과 근육질의 체구를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좋으나 말씀을 싫어하던 세대였고 기적을 찾고 있으나 말씀을 싫어하는 오늘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세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상당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노래인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가는, 떡만 먹고 가는, 표정만 보고 가는. 어떤 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되기를 거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의 미련함에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를 운운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선지자라 칭송했으나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는 거부 했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착잡한 심경, 그 안타까워하시던 심경.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노력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그 표적이 시사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저 배가 부른 것 때문에 다시 나를 찾는구나라고 주님께서 개탄하셨습니다. Economy stupid. 그런 얘기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구절이 기억나세요? 1992년 빌 클린턴 선거할 때 제임스 카빌 그 선거 캠페인 헤드였던 제임스 카빌이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Stupid. Economy stupid. 경제가 중요하지 멍청하기는. 이게 먹혀들어갖고 빌 클린턴이 당선됐습니다. 선거 슬로건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코노미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전부인 것을 이코노미 스튜핏 이러한 조류가 이러한 시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핍절했던 유대인들 예수님 떡 만드시는 모습 보고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이 주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이 말씀을 반복하시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이것도 이상하죠. 영어 표현에 useful이라는 표현이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useful 하신가요? 예수님이 과연 쓸모있는 존재인가? 예수님 꽤 도움되는 존재인가? 예수님 내게 유용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임금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며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으며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위 신자들이 혹이라 있지 아니한가 삼가 두렵습니다. 설교자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유스프란 존재로 유용한 존재로 조금 꽤 쓸모가 있는 존재로 수단으로 도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삼가하셔야 될 것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용한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의 섬김의 예배 대상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신 분이기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 다 드려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엄청난 스펙테큘러하신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소중하신 분이시며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할 요소일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인 예수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뵈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속에서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며 우리도 그 모습 담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앞에 선물로 주시며 영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 닮아 향기로운 꽃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 버거킹이 아니시고요. 왕 중에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내가 흠모해야 될 대상이며 내가 헌신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는 엄청난 대단한 스펙테큘러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복하시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겸손히 허리를 굽히며 우리 마음을 묶어 정성을 다하여 그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임금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엉뚱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는 마십시다. 내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십시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엄청나신 우리 예수님, 이 정도의 기적을 쉽게 전개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 모든 기적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체 상영위를 하지 않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방송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위룡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만 바로 믿음이 부족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베드로의 행동과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짧은 세 마디를 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의 물속에 빠져 사는 인생, 세파의 잘못된 가치관에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때 우리 모두는 실상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하며 구해야 할 구절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저녁에 만나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 생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이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8개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거 대체 어떻게 된 날씨가 이래? 모두 죽으라는 건가?
1: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가 있겠어요? 몇 년째 날씨가 이 모양이니 원.
2: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심각한 가뭄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고 과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울물은 말라붙고 이제 마실 물도 몇 방울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0: 여보, 우리 떠납시다.
1: 아니, 무슨 말이에요?
0: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겠잖아. 다른 땅으로 떠나자고.
1: 어디로 말인가요?
0: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살기가 좋다고 그러더구만. 그곳으로 떠납시다. 자, 빨리 애들을 불러서 준비를 시켜요.
2: 하긴 그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부터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아버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0: 그래, 가자. 작은 애도 준비됐냐?
4: 예, 아버지.
2: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지금 오랫동안 살아오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4: 저,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신다고요?
0: 그래. 나도 가본 적은 없다마는 아무리 한다 해도 여기 갔겠냐?
1: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인데 왜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살기가 어려울까요?
0: 아, 그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이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라고.
2: 그들은 동쪽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여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마련했습니다.
5: 이것 봐요, 이스라엘 양반.
0: 아유, 예. 왜 그러십니까?
5: 그 아들들이 다 컸던데 장가를 드려야죠.
1: 아유, 어디 혹시 좋은 색식감이 없을까요?
5: 있지. 아들들이 아주 착실해 보이던데 사람은 착실한 게 으뜸이지.
0: 그럼 아들이 둘이니 모두 색식감을 좀 알아봐 주세요.
1: 여보, 그런데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모압 색시를 맞아드려도 괜찮을까요?
0: 우리도 여기 와서 살고 있지 않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야. 민족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2: 이들 두 아들은 각기 모압 쪽의 색시를 얻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의 색시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고된 일 끝에 병을 얻어 죽어버리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4: 저, 아주머니! 아주머니!
1: 아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4: 저, 아드님, 어디 갔어요?
1: 일 나갔지. 아,
4: 저편 산무통이로 갔죠?
1: 그래. 산을 갈아서 밭을 갈아봄하고 새벽에 나갔지.
4: 아, 이건, 그럼 틀림없네. 두 아드님이네요.
1: 아니, 뭔데?
4: 아니, 저, 산에서 바위가 굴러서 두 사람이 모두...
1: 뭐라고? 아니, 내 아들 둘이 모두...
2: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두 며느리들만이 남았습니다.
6: 어머니,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세요. 다시 일어나서 굳세게 살아가셔야죠.
1: 오냐, 고맙다. 너도 남편을 잃어 그 슬픔이 보통이 아닐 텐데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6: 어쨌든 남은 식구들이 이제 다시 잘 살아야 돌아가신 분들도 하늘나라에서 안심할 거 아닙니까?
1: 오냐 오냐 그래. 어이구 세상에, 나를 죽게 하셔야지. 죄 없는 내 아들들을.
6: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슬픔을 이겨내셔야죠.
1: 고맙다. 넌 정말 천사야.
2: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7: 아이고, 그만해요. 어머니 혼자 알아서 하셔야지. 날마다 그렇게 달래고 얼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6: 아니에요, 형님. 어머니 나이가 드셨으니 우리보다 더 슬픔을 견디지 못해요. 이럴 때일수록 간곡히 위로를 해드려야죠.
7: 아이고, 나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 나 살아갈 일이 암담한데 동생은 걱정도 없는 모양이지.
2: 효성이 극진하고 마음씨가 아름다운 룻에 비하여 큰 며느리는 반대였습니다. 냉정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7: 어머니,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8: 그래, 할 말이 좀 있다.
7: 말씀하세요.
8: 우리 이곳을 떠나자.
6: 아니, 어디로요?
8: 난 너무 슬퍼서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이스라엘에 이젠 가뭄이 그치고 풍년이 계속되고 있다 하니 우리 그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7: 글쎄요, 동생은 어때?
6: 어머니가 가자고 그러시면 가야죠.
8: 그래, 얘야 고맙구나.
2: 큰 며느리는 내키지 않았지만 별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7: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왜 이스라엘까지 따라가야 해? 아이고, 운수도 정말 이렇게 나쁠까?
2: 세 사람의 여인은 서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길은 멀고 여행은 힘들었습니다.
7: 아유, 죽겠네. 아유, 아유, 다리, 아유, 다리. 아, 손 대지 마. 아니, 동서는 힘이 있는 모양인데 보통이 좀 들어줘.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
2: 당시 보통 사람들의 여행은 모두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부자가 되어야 낙이나 낙타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8: 얘들아, 할 말이 있다.
6: 왜 그러세요, 어머니?
8: 너희들은 과부가 아니냐.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6: 무슨 말씀이세요?
8: 난 내 생각만 하고 내 고향이니까 너희들을 데리고 가려 들었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고향에서 살아야지. 자, 나 혼자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6: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게 해주세요.
8: 아니야. 제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다오.
2: 사막 한가운데서 세 사람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7: 동생, 가자고. 어머니도 가라고 그러시잖아.
8: 그래, 너희들은 돌아가야 된다.
2: 두 사람의 며느리는 별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던 둘째 며느리 룻.
6: 형님, 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님 혼자 돌아가세요.
7: 알아서 해. 나는 좌우간 갈 테니까.
2: 착한 며느리 룻만이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갑니다.
6: 어머니, 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평생 모시겠습니다.
9: 아니, 왜들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10: 예,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9: 아, 그래? 그럼 다른 가족들도 다들 같이 왔다더냐?
10: 아닙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다 죽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답니다.
9: 안 됐구나. 그 사람은 내 친척인데 가서 살 집이라도 좀 손봐주고 오너라.
2: 이 사람은 베들레헴 부근에서 가장 큰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0: 짜증나는 얼굴을 하는 데가 없어.
1: 여기 오지 않아도 자기 고향에서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글쎄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구먼.
2: 마을 사람들의 룻에 대한 태도는 달라집니다. 모압 사람이라고 하여 깔보았던 시선들이 점점 감탄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아가야, 힘들지?
0: 아니에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3: 아니야. 너를 일보내고 난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마치 너를 일이나 시키려고 데려온 것 같구나.
0: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일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정말 전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2: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훌륭했습니다. 이윽고 보리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3: 이제 일거리가 다 떨어졌으니 야단 났구나. 가난한 마을이라 어디 일거리도 변변치 않을 텐데 우리 밭이라곤 손바닥만한 것뿐이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나가나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구나.
2: 그들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려운 시절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룻은 부자인 보아스의 집에 찾아갑니다.
4: 무슨 일이신가요?
0: 저 나으리를 좀 뵙고 싶은데요.
4: 예, 나으리는 일을 보러 베들레헴에 들어가셨습니다. 일주일이 넘어야 돌아오실 겁니다.
0: 아, 저 그럼 대신 부탁 좀 해도 될까요?
4: 예, 하세요.
0: 보리밭의 추수가 다 끝났는데 이제 이삭을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4: 당연히 주워야지요.
0: 그럼 이삭을 다 줍고 난 밭에서 제가 그 나머지를 좀 주워가도 될까요?
4: 아, 그거야 가만두면 새들이 주워먹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0: 정말 고맙습니다.
2: 다음 날부터 룻은 이삭 줍는 여인이 됩니다.
1: 아이고, 그거 하루 종일 주워봐야 한 움큼도 안 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나 그래?
2: 사람들은 이삭 줍는 룻을 보며 혀를 찹니다. 그러나 룻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새벽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보아스는 자기 집 마루 위에서 밭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5: 저기,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4: 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5: 아, 그 여자?
4: 예, 저에게 와서는 한번 죽고 난 밭에서 나머지를 줘도 되느냐고 묻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5: 당연히 그러라고 해야지. 그런데 저거 저렇게 해서 하루 종일 뭘 가져갈 수 있겠나?
4: 예, 변변치가 않습니다. 종일 주워봐야 두어 바구니밖에 안 됩니다.
5: 그런데도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한단 말이지?
4: 예.
2: 보아스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5: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다니.
2: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보아스.
5: 이봐라.
4: 예.
5: 이삭을 몇 가마니만 가져오너라.
4: 예?
5: 그걸 저 여인이 주어야 할 밭에 오늘 밤 몰래 뿌려놔라.
4: 아, 예, 알겠습니다.
2: 다음 날도 새벽처럼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빠뜨려져 있는 이삭을 찾아내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0: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삭이 많이 있지? 어제는 안 그랬는데.
2: 그는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0: 아, 이 밭은 아직 안 좋은 밭인가? 그래, 틀림없이 그런가 봐.
2: 잠자코 그냥 주워 담아도 되련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0: 이건 틀림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깜빡 빼먹어버리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 가서 일러드려야지.

0: 룻은 정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보아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1: 저 나으리? 밭에 아직 이삭을 줍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먼저 주우시면 그 다음에 제가 줍겠습니다.
2: 아니, 우리는 이삭을 모두 주었다고 하던데.
1: 아닙니다. 아직 줍지 않은 밭이 있습니다.
0: 보아스는 다시 한번 감탄을 합니다.
2: 이 여인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기까지 하구나.
0: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룻의 시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3: 아이고, 나으리, 웬일이십니까?
2: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3: 아니, 저 같은 것에게 무슨 부탁을...
2: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가 이왕 과부가 됐으니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예? 나으리가요?
2: 그렇게 마음씨가 곱고 성실한 여자는 흔치 않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하나만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맞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0: 이 놀라운 소식은 널리 퍼집니다. 이스라엘의 왕관 노인들은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4: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보아스는 우리 마을의 지도자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모압의 가난한 여자를, 아니 그것도 과부를 부인으로 맞아들인단 말이냐?
5: 이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옷이다.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6: 그럼 막아야 하고 말이요.
0: 사람들이 몰려가서 만류를 합니다.
4: 이거 보시오, 보아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5: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오. 모압 족속들은 야만인이고 무식한 종족들이오.
2: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4: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자는 거요?
2: 여러분이 나를 배신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훌륭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찬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말하자면 보아스는 신분과 국적을 모두 무시하고 당시로서는 놀라운 결혼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5: 두고 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배신자요!
4: 그렇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지 않을 거요! 하나님은 다른 종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소!
2: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야 할 사람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그 주님에 대한 고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에 관해서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부자 관원이 여러 계명을 잘 지켜왔음을 자랑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했을 때 그가 사실은 물질에 관해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진정 최종 제자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그 마지막 관문이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드리는 2주의 좋은 소식은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 내어보내는 2주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신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보내고 또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2000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병이 루게릭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투병을 하셨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3년 전이었는데 누군가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목사님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제게 좋은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도 항상 답을 얻는 데만 집착한다면은 진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부부의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부부들의 지혜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대요. 목사님은 병으로 장애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루게리 병이 그런 병이죠. 다음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길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현재 그저 오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형구조를 당신의 자동차 안과 화장실 거울 위에다가 그리고 자기 침대 옆에 붙여놨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써서 자동차에 화장실에 자기 침대 옆에 붙여놨대요. 목사님께서는 걱정이 될 때마다 이 진리의 생각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곤 했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목사님의 그런 행동이 우리의 걱정을 신뢰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오늘밖에 없죠. 오늘에 전념하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않는 것. 가서 또 내일 걱정하지, 내일 걱정까지 오늘 할 필요 없죠. 이런데 도움이 되는 성육구절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은 어디다가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어렵다,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정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죄함이란 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모두 용서되어졌다.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 누구도란 속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들어있는 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종말이 언제 오냐? 그게 어떤 식으로 오냐? 하여튼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경에 보면요.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날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반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치게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때가 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한마디만 하시면 천사들이 내려올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으셨죠. 그때 한번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은 아직 아버지의 구원의 때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위기였죠. 그걸 모르고 잡으러 온 인간들. 마치 손에 다이너마이트를 들고서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서가지고서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커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끝날 수 있는, 그야말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지구를 끝장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사실이죠. 살벌했어요. 천사들이 그냥 예수님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입만 떨어지면 바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답답하죠. 왜 그러실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버리면 세상이 구원되겠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실패한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행위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도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야, 기적 보여봐라. 이게 미쳤어요. 기적 보여보라고, 네가 그리스도면 죽으려고. 진짜 기적 보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한 지구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호령만 하시면 바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 예수님의 입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잠시 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굳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본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워낙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묻혀 살다 보니까 뭐 주님이 오시나 마시나 여러분 개념이 없죠. 아이, 학교에서는 맨날 진화론이나 가르치고 과학지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질 않나. 여러분 학교에서 늘 그냥 듣는 내용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말할게요. 하나님은 없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할게요. 학교에서 듣는 내용의 핵심을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요약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가 쉬우냐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이 당시에도 네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계속 사람들이 떠들면서 다녔어요. 하지만 정작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그리스도의 입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다. 하긴 천사 한 명이 내려오긴 천사 한 두 명 정도가 내려오긴 했어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 때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무덤물을 열어 젖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두 명 정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서 지키던 사람들이 다 기절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천사가 다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지구가 흔들리겠어. 바로 우리는 그런 날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때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려갈까 말까,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입만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계속 떠드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근데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는 그때의 천사들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도 책임 묻습니다. 이것도 뭐 천사들이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지 내려온 후로는요.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저도 목사 직분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야 제가 목사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제가 무슨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목사 직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올라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그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계속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그리스도께서 사인하시는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 잠시 후에도 오실 수 있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떠한 착한 일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도 한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불신자들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이들 중에도 마귀를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료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성경교리연구 중 사탄의 강의를 청취하시면 인격을 갖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확실히 알므로써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특히 유념하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셔서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며 주소는 bbnbi.org입니다.

템플 대학의 창시자였던 러셀 코엔 박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100만 장자로 성공한 약 4천 명을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사한 결과 세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최선을 다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목적을 이루는 데 기꺼이 투자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부탁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더욱 깊어집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오늘 BBN 전도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 주신다면 현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전도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신 전도 카드는 매수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리에서 얽매이거나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번쩍거리듯이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위해서 신경 쓰느라 이사 갈 준비를 할 겨를이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처소로의 이사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 방송은 이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글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